0: 阿红，你仲未瞓着？眯埋双眼瞌下啦，听朝一早要翻工啊！
1: 有冇工翻仲未知啊？
0: 点会冇工翻啊？
1: 点知田鸡去咗边啊？
0: 唉，话唔定佢去咗天桥底瞓一晚都唔定呢。田鸡嗰份人你知噶啦，几得意噶。
1: 得意，你激佢就得意。
0: 你听朝见到佢，帮我讲声对唔住咯。
1: 我冇咁好气啊，你自己唔会讲咩？
0: 见到佢我梗系讲啦，我怕我唔快见到佢啊。你先帮我讲几句好话，下咗佢啲火先啦。
1: 你知佢有火，就唔好讲啲令佢难堪嘅说话咯。
0: 我谂住讲下笑嘅咋，点知佢都唔讲得笑嘅啫。
1: 你唔系讲笑，你系专登撩起佢把火嘅。
0: 做咩嘢撩起佢把火啫？冇咁嘅事。
1: 你分明呷醋，故意激田鸡，目的系想佢搬走。估唔到你个心咁坏噶。
0: 唉，我个心点坏啫？我个心系爱你噶。嗱，你知唔知啊？你知唔知我几咁爱惜你得噶？你系我个命根嚟噶。
1: 玉马，你唔好再讲啲咁嘅说话啦。
0: 讲开先讲啦。你知唔知我几恶底？寻日见到你喺酒楼啊，揸住田鸡只手。
1: 哦，你点会见到噶？
0: 见到咪就系见到咯。
1: 哦，原来你监视我哋。
0: 唔好讲话监视。我只不过是见到的啫，
1: 见到你不埋嚟打个招呼，
0: 我不想妨碍你哋倾偈啊嘛。
1: 你唔好以小人之心谂我同田鸡有不轨嘅行为啊。哦，你而家讲起，我先至谂起当时我捉住佢只手推佢，系叫佢唔好讲埋啲唔吉利嘅说话。
0: 系啦系啦系啦，我信你啦吓，啊唔好讲啊。就嚟三点啦，快啲瞓啦！
1: 你立心装我，显然就系唔信我。

0: 系啊，系啊。
1: 而家咪就系冇办法咯。佢要我亲住去哀啊田鸡翻去住喎，我点哀得嘅？
0: 系啊，
2: 你哀到都唔好哀啊！你哀田鸡翻去住，田鸡到时仲当你系嘢嘅。
0: 系啊，你仲有啊？哇！到时田鸡咧，好似疯子咁，同你老婆眉来眼去，冇手弄脚咁，因为系你哀佢翻去噶嘛。
2: 就系、
1: 是。咁我而家咪就系冇哀咯。哎呀，咁但系唔哀，阿包租婆又当咗我好似仇人咁样。
0: 仇人咪仇人咯，你翻去大声同佢讲，由下个月开始唔交租，睇下佢惊定系你惊啊！你嗰个包租婆啊，梗系未见过恶租客顶啦。一於我俾佢睇下啦。